할 일을 하나씩 차분히 해보자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마음을 놓아보세요. 잠깐의 커피 한 잔도 좋고 더위 속에 숨어있는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수요일은 아직 한 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여기까지 잘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보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계획대로 좀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나의 하루니까요. 가볍게 시작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의 한가운데를 저와 함께 잘 지나가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 같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 The Hülle Rachkocht in meinem Herzen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그리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덥다 덥다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8월도 중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는 건 반가운데 또 이렇게 여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괜히 아쉽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계절도 또 한 주도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천천히 느끼면서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편안하게

0: 지나가 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걱정 말아요 그대. 원곡은 들국화의 곡인데요. 오늘은 김다미의 바이올린, 김민지의 첼로, 김정원의 피아노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배추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듣고 있는데 출석 체크는 처음입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 듣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뭐 더 잘 아실 필요 없고요. 편안해지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 해주시고요. 출석 체크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또 가끔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토마스 조르다니의 까로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이 곡을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까로 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예전에 가창시험 때 부르던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솜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라디오로 음악 듣다가 너무 지지직거려서 다시 레인보우로 들어요. 역시 소리가 깔끔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안정적이긴 하죠. 라디오로 듣는 맛이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인보우가 좀 더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주파수 잘 맞추시면은 깔끔할 텐데 라디오도.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인사를 준비한다. 아이들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적어보면 도움이 된다. 감상할 책 소개와 활동 안내 멘트도 써둔다.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점검한 뒤 소리내어 읽어본다. 말이 엉키면 문장의 길이를 줄여본다.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꿔본다. 아이들이 들으면서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말의 높낮이와 강약을 조절해본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곳은 제가 사는 집이자 일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테이블에서 저는 제 글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다듬어 책으로 만들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글쓰기 수업을 할 거예요. 읽고 쓰고 나누면서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펼쳐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맞이하기 10분 전 모든 창을 활짝 연다. 참았던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집이 부푼다. 마음이 살아난다. 생기가 살아난다. 무언가 시작되기 전에 설렘 같은 것이 나를 들뜨게 한다. 이 시간이 되면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된다. 나를 짓누르던 슬픔과 무력감이 물러난다. 쪼그라들어 있던 마음이 팽팽해진다. 새로운 활력과 용기가 샘솟는다.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근심보다는 그에 맞서 무언가를 시도할 준비와 태세가 갖춰진다.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일시적이더라도 바깥을 향해 열린 나 자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방에서 되낸다. 네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무슨 말이든 잘 들어주고 싶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들어주고 싶다. 아이들의 말은 종종 느려지거나 멈춘다. 돌아가거나 엉킨다. 잘 들어준다는 건 그 말을 대신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충분히 기다리는 일이다. 아이들이 자기 말의 모양을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주는 일이다. 내 머리통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한 쌍의 귀가 불어나고 불어나 열 쌍의 귀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작은 말 안에 든 아이들의 자랑, 서운함, 기다림, 흥분을 들어주고 싶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도 엉뚱하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다.

말과 함께 아이들의 표정과 망설임과 침묵을 읽고 싶다. 별뜻 없이 하는 말이라 해도 그 안에 든 작디 작은 슬픔까지 알아주고 싶다. 말의 겉이 아니라 그 안쪽에 머무는 마음까지 내가 충분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덜 핀 봉오리가 열리면서 꽃들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보내드렸습니다.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남지은의 책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른들은 자꾸 그 말을 대신 정리해주고 싶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채고 답을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자분의 말처럼 잘 들어준다는 건 어쩌면 말이 느려지고 엉키고 잠시 멈추는 순간까지 그대로 기다려주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말의 모양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말뿐 아니라 표정과 망설임,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주는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른은 언제나 좋은 답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이리수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게 그동안 보냈어요. 그 사이사이 정원님 방송이 큰 위로가 됐고요. 아직은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여유롭게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힘든 일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찾아오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하나 큰 사건도 힘들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생기면 참 어느 순간에는 감당해내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작은 위로였겠지만 위로

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아, 모든 일이 잘 무사히 해결되길 조용히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아람하차트련의 발레 가이느 가운데 카레춤 보내드립니다. 레너트 레트키니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람 하차트리안의 발레 가야네 가운데 카레춤 보내드렸습니다. 레나 슬레트킨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듣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중음악의 거장 어빙 벌린의 두 노래를 하나로 엮은 메들리인데요. What Will I Do 그리고 Always 그리고 다시 What Will I Do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두 곡 모두 사랑을 노래하지만 What Will I Do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의 그리움이 또 Always에는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있죠. 그래서 두 곡을 이렇게 이어놓으니까 그리움과 약속이 한편의 이야기처럼 오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렌츠의 피아노로 What Will I Do, Always 그리고 다시 What Will I Do로 돌아오는 메들리 들어보겠습니다.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오늘은 어빙 벌린의 What Will I Do Always 두 곡을 메들리로 연결한 음원 보내드렸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렌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폴 디니의 춤추는 인형 듣겠습니다. 루노 카피숑의 바이올린과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무능력은요. 이렇게 도서관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으면은 정말 최고의 조건인데요. 저 같아도 떠나고 싶지 않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결같이 오랫동안 엉덩이 무겁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멋있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스티븐 손드하임의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가운데 어릿 광대를 보내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뮤지컬 배우 주디 덴츠의 노래 그리고 조 스튜어트가 지휘하는 로열 내셔널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가운데 어릿광대를 보내줘 스티븐 손다임의 곡이었고요. 이 곡을 뮤지컬 배우 주디 덴치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하면
1: 오늘 1부 끝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지번호 959-959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를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 대학교.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박태준 곡 오빠 생각, 박종성의 하모니카 그리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M이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월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세계의 무언가 작문호 17 가운데 3번 안단테 모데라토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황후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처음으로 글씁니다. 아침이면 조용한 이곳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시작합니다. 인생 산막 아당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그곳에서 조용한 곳 어디실까요? 어디서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름답고 평안한 음악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오프스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으로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태집 봄처녀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분 사연입니다. 굿모닝입니다. 혹여 마지막일지도 모를 96세 엄마 모시고 먼 길 다녀왔는데 뭔지 모를 벅찬 감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96세. 그래도 건강하신가 봐요. 먼 길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후회 없는 좋은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고요. 레오레 마제라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 그리고 레오레 마제라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님 사연인데요. 밀린 집안일 하다가 손을 멈췄네요. 귀호강, 울컥,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음악의 마력에 빠져듭니다 하셨어요. 아 제대로 클래식 음악에 빠지셨군요. 그렇죠. 정말 어때는 눈물도 났다가 어때는 정말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웃음도 나왔다가 흥분도 했다가 이렇게 되죠. 음악 듣다 보면. 자 이번에는 어린 시절 떠올릴 수 있는 귀여운 곡 준비해봤습니다. 요나손의 뻐꾸기 왈츠 한스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유나선의 음악이었습니다. 뻐꾸기 왈츠, 한스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파파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기와 공원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음악과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아기와 공원 산책. 아유, 너무 한가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기와 산책하신다니까 유모차를 끌고 계신 거겠죠? 아니면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손을 잡았을까? 이런 것도 또 상상해보게 되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 보내드립니다. 폴 파레가 주연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주페이 경기병 서곡 폴팔에 가주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토마토님 사연 주셨는데요. 늘 청취하다 첫 출석 체크했어요. 신랑과 듣다 보니 막귀가 뚫렸어요.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딱이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으면 아당께 3년이면 뭘 한다고 할까요? 재미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1566 세라하임
1: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4: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0: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경보.
4: 기업이 잘 되는
3: 경보.
4: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보.
4: 4호선 캠퍼스
5: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9: 리메이드 서울.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1: 오늘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0: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7: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5: 홈픽.
6: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6: 홈픽!
8: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영월의 작은 방송국이 배경인 영화 라디오 스타. 영화는 우리에게 라디오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처음엔 투덜투덜 건성으로 방송을 하던 최권도 어느새 순박한 시골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가죠. 아들아, 전화 좀 자주 해라. 도시로 떠난 아들에게 대신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의 화투 싸움을 중재하기도 하고요. 또 수줍은 꽃집 총각의 짝사랑을 응원하는가 하면 마냥 철없어 보이는 다방 아가씨가 툭 숨겨둔 진심을 내보이는 뭉클한 자리가 되기도 하죠. 매일 오전 11시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찾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됐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잠시 쉬어갈 자리가 되어드릴게요. 우리 오늘도 영화 얘기, 세상 사는 얘기 많이 나눠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은 라디오스타 중에서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였습니다. 라디오스타가 개봉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영화로 기억됩니다. 영원한 민수영, 안성기 배우님의 선한 미소도 생각나고요. 네, 이런 매니저, 이런 배우의 관계들이 있겠죠, 여러분? 현실에요? 네, 영화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그런 그리움, 그런 온전한

0: 관계, 우리가 꿈꾸는 사랑, 희망, 행복,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렇게 채워주는 것 아닐까? 네, 거기에 나오는 라디오 그 풍경도 그렇고요. 맞아요, 라디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어떤 매체도 바꿀 수 없는 라디오의 매력이자 힘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여준 그 사람들과의 일상, 소통, 위로, 힘 이런 거 어떠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는 그런 것 좀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계셔야 여러분과 함께 만들 때 최강희의 영화음악은 완성되는 거니까요. 문자메시지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최영미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조강빛

0: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1: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감성이 참 멋지죠. 박재중에서 바흐 온 라디오, 앞서 들은 곡은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단짝, 조영욱 음악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아, 박찬욱 감독님, 그 조남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놀란 감독이랑 박찬욱 감독님이랑 인터뷰? 와, 전 음식으로 치면 안방에서 정말 파인다이닝 그 이상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사치? 와, 되게 아, 보는 사람으로서도 나를 되게 높여주는 되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인터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터뷰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연예 인터뷰들 다 놀란 감독님 한국에 오셔서 한 인터뷰가 다 좋았지만 색깔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박찬욱 감독님의 인터뷰는 제작자로서 또 감독으로서 감독이 알아주는 그 인터뷰여서 그런지 우리가 미처 궁금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훑어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이즈까지 알 수 있는 느낌? 또 그것을 또 서로 리스펙하면서 존중하면서 대답해 주는 게 와, 참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되게 힐링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은사랑님, 강희님, 오늘도 선곡들이 너무 좋네요. 그동안 즐겨 들었지만 참여는 못했는데 처음 인사 남겨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강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해요. 남왕제님, 여기는 시흥시 신천동입니다. 동네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데 강희님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서 인사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다니 순간 또 되게 정겨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8566님도 대박 대박 광역버스 탔는데 체험 나와요. 5001번 버스기사님 센스 최고. 덕분에 서울 가는 길이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하셨습니다. 기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8566 청취자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뿌듯한데요. 노래 들을까요? 포카혼타스, 바네사 윌리엄스의 컬러스 오브 더 윈드, 이어서 카푸치노 구이님, 강디 드디어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가족 모두 나가고 정말 오랜만에 갖는 저만의 시간. 커피 한잔 내려서 강디와 기분 좋게 즐겨봅니다. 세상에 강디랑 나만 있는 기분, 요게 또 라디오의 매력이겠죠? 저 엘튼 존 목소리 듣고 싶어요. 라이온 킹 주제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틀어주세요. 네, 지금 띄우겠습니다.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에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The Climb, 영화 한나 몬타나 더 무비에서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여러분들 좋으셨죠? 오날도님, 큰아들이 오늘 대학교 졸업해요. 유치원 졸업할 때 신랑이 이제 다 큰 것 같다며 울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다 컸다고 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그때 감동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다 뭉클할 것 같은데요. 우셔도 인정. 정말 고생했다. 고생하셨어요, 두 분. 부모님 두 분 멋지십니다. 2415님, 2년 전 아들이 그 무섭다는 중2 사춘기였어요. 앞머리를 다 내려서

눈을 가리고 다니던 시기였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등교하고 나면 11시 채영음이 저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저에게 채영음 라디오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은 고1인데 세상 다정다감합니다. 강디도 아들도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왜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저도 그 시기를 지났는데 그 부모님들도 다 지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을 모르겠잖아요. 왜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아, 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그 중2 사춘기 시절? 난 사춘기 언제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사춘기셨나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펼치는 인생 랠리 드라마예요. 시사회는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하나 더,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려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궁금하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2143님, 오늘은 유난히 일하기 싫은 날입니다. 쉘리 댄스 주인공처럼 겉으로는 바쁜데 마음은 붕 떠있는 기분이에요. 푸시캣 돌스의 스웨이 들려주시면 노동요 삼아 신나게 일해볼게요 하셨어요. 마침 뷰티 마틸다 공주님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힘나시라고 능률 오르시라고 띄워드리고요. 신나는 곡 하나 더 이어가 볼게요. 드림걸스 중에서 One Night Only.

드림걸즈 원나잇 온리 여진 시우어게인은 위즈 칼리파와 찰리푸스가 함께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폴 워커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곡이었죠. 이 곡이 흐르던 마지막 장면도 참 감동이었죠.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들으셨습니다. 2688님, 궁평항 드라이브 중인데 이 분위기랑 음악이랑 진짜 좋아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한 선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이동욱, 임수정 배우의 합이 꽤 괜찮았어요. 영화 싱글인 서울,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오, 안 터지는 맥스폭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 뉴문 중에서 아냐 마리나 세틀라이트 하트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겨울 생각하면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바로 생각 안 나고 뭐 했더라 가물가물하시죠. 올 여름 기억도 아마 눈 올 때쯤이면 비슷해질 거예요. 연말 앞두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나 뭐하고 살았냐?

올 여름에 갔던 좋은 곳,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 사진 많이 찍어두셨어요? 지나고 나서 좋았던 흔적들 찾아보면 추억이 힘이 된다는 말 실감이 나죠? 이 시간 저도 여러분 기억 속에 올여름 반짝이는 추억으로 찰칵 들어가고 싶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스페셜 DJ 스위스로 김영우입니다.

네, 오늘 첫 곡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로 신나게 출발해봤습니다. 뭔가 연휴도 끝나고 이제 오늘 오면서 보니까 매미소리도 조금 덜해진 것 같고 가을이 좀 다가올 것 같고 이제 30몇 도가 아니라 20몇 도라고 얘기도 들리고 그런 거 보니까 이 바다 노래를 들으니까 추억이 팍 떠오르는데요. 7784님도 바다 보러 저는 묵호 다녀왔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는 역시 바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바닷가에서 자란 바다 소년으로서 바닷가에 이렇게 그 파도를 보며 이 망망한 대해를 보며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춘기가 떠오릅니다. 아, 추억사으로 또 한번 저도 바다 보러 다녀오고 싶네요. 안소영님 지난 겨울이요? 저는 스위스로 20주년 콘서트 절대 못 잊어요. 용오빠 마지막 스페셜 DJ 진행 들으러 왔어요 하셨습니다. 아, 네. 지난 겨울에 저희가 스위스로 2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우리 팬들이 이렇게 오빠들이 쑥스러워서 홍보 못할까 봐 사연을 핑계 삼아 홍보하고 스위스로 20주년이다 강조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님 스페셜 DJ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느낌이 궁금해요 하셨는데 뭐 솔직히요? 솔직히는 그냥 3일 저기 약간 그 시원한 방송국으로 휴가 다녀온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하면서 뭐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 막 이런 얘기 듣는 게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이야기들 또 보면서 맨날 학교에서 이제 제자들 보거나 뭐 이제 음악 작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여기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듣는 게 되게 좀 휴가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월요일부터 12시에 만납시다 진행 맡았는데

0: 이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스위스로 멤버 송우진 씨가 저와는 또 다른 맛으로, 저는 약간 그 F의 맛, 약간 공감의 맛이었다면 T의 맛, 뭔가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지만 뭔가 이렇게 튼튼한 맛으로 여러분 일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기대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보다 훨씬 더 또 많은 그 까도까도 뭔가 끝이 없는 양파 같은 그런 맛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제가 한다는 거.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스페셜 DJ 스위스로 김영호입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그리고 1007님 신청하신 VOS의 사고 쳤어요. VOS가 리메이크를 했네요. 상진님께서 그러게요. 저도 오늘 사고의 연속이네요. 사고 쳤어요를 들으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라떼 믹스 뜯다가 잘못 터져가지고 아이고 바닥에 믹스를 다 뿌리고 저도 뒤집어 썼네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요? 유유. 근데 날씨 탓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날씨를 보면 꼭 학창시절에 뭔가 싸움이 한번 날 것만 같은 누군가랑 잘못 시비가 붙을 것 같은 아니면 내가 뭐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좀 날씨가 찌뿌둥하고 비가 얼랑말랑하는 이런 날씨가 더 또 조심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자, 날씨 탓을 한번 해보면서 상진님 괜찮아요. 바이올린님 사진으로 추억을 더듬어 보는 거죠. 바다 좋아하는 저는 바다 사진 가득. 아 오늘도 잘 들을게요. 여러분들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이들 사진도 있고 스크린 캡처 뭐 뭔가 나중에 기억하려고 스크린 캡처 해놓은 사진들도 많고 이상한 저기 저 그 뭐 메이크업이나 머리 잘 됐나 보는 셀카도 많고 그런데 진짜 추억 사진이 별로 없네. 좀 전에 뒤져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또 추억 사진들 담아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164님 영우 DJ 열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봤어요. 아 그래요? 어제 어떻게 찍었나 저 확인도 안 했는데 일타 강사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뭐 같은지 일타 강사 같아요? 진짜? 오, 저기 좀 이따가 저기 들어가 보고 저도 소감 보고 지울지 다시 올릴지 결정합시다. 피디님. 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7803님, 캔디님 등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저희 스위스로의 가장 최신 곡입니다. 하이파이브 듣고요. 아이유의 좋은 날까지 듣고 올게요.

7919님 신청해 주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나게 들었고요. 0929님 신청해 주신 거래 아스피린을 우리 전곡으로 들었습니다. 거래 아스피린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노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가사에 이런 제길이 나온 게 되게 독특했었어요. 독특하고 이런 노래가 있다고? 약간 뭐 욕설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는 30년 전인데 또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연달아서 들으니까 야, 이 또 통하는 맛도 있고 아 재밌네요. 좋네요. 엄마곰님께서 사진 봤어요. 저 홈페이지에서 저기 제 사진 보셨나 봐요. 정말 진짜 일타 강사 또는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잘난 척 많이 하는 과 선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야 오빠가 말이야. 이번에 수강 신청 그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간표 그렇게 짜면 안 돼. 일로 와봐. 오빠가 저기 커피 한잔 하면서 알려줄게. 약간 하는 과 선배 같은 느낌인가 봐요. 꿀뽕 이모님은 사진이 너무 쑥스러워하는 표정인데요. 전에 4시에 진행하던 프로그램 많이 들었는데 너무 반가워요. 예전에 알던 친한 친구가 온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그 M본부에서 오후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 했었는데 아 그때 또 저기 들으셨었나 봐요. 약간 쑥스러워하지 않고 오늘은 셀카로 제가 한 장을 더 찍어서 우리 PD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신 있게 필터를 사용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커피도 많이 쏘겠습니다. 제가 저기 여러분께 커피를 드린다고 맨날 다짐을 해놓고 맨날 안 드려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곳간에 커피가 남아나지 않도록 많이 드릴 테니까 또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곰님 꿀뽕 이모님도 우리 또 커피 보내드리고요. 3714님 회사에서 오래간만에 혼자 점심 먹었어요. 나만 아는 아지트에서 레인보우 켜고 알람 맞춰놓고 눈 감고 있으려는데 스위스로 영훈님 목소리에 손가락이 움직이네요. 오늘 나의 꿀잠 휴식 시간을 영디님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가끔은 같이 뭐 마시고 수다 떨고 막 뭐 같이 밥 먹고 그래 오늘은 누구 또 뒷담화해 막 뭐 이런 거 재밌기도 하지만 혼자 있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만의 아지트가 있는 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들으면서 잠깐 눈 감고 쉬는 거 소중하죠. 여러분의 휴식 시간이 되어드리는 12시 만납시다. 스페셜 DJ 김영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3714님 또 이제 잠 깨실 수 있게 커피도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레인보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에 각각 새로운 사진 한 장 더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재수 없는지 얼마나 괜찮은지 저 AS 해드리겠습니다. 별로면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 노래 들어야지 그치 노래 들어야지 5610님께서 보내주신 프리스타일의 Why 그리고 밀크티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JTL의 A Better Day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부 마지막 곡입니다. 3837님 신청하신 알파 드라이브 원의 고고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Yeah,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피케.

0: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 내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8454님께서 초삼 아들이 태권도 시범단에 합격했어요. 안 그래도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인데 거기서 사네요. 우리 아들 스위스로 팬이에요. 영우 삼촌이 축하해 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녹음해서 들려줄게요. 신청곡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입니다 하셨습니다. 시범단 합격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좋아하는 태권도라면 진짜 떡잎부터 알아보는 그 친구들 딱 그 친구들이 시범단 가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꿈도 못 꾸는 야 시범단 진짜 축하드리고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 스위스로 김용호가 진행하고 있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꼬차.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이 시리즈군요.
1: 시스타의 소쿨,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또 저희 또 스위스로 또 한참 활동할 때 그 이분들 만나면 대기실에서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또 그냥 나한테 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설레가지고 그냥 나 간 씨랑 저기 눈 맞춘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보라가 제일 저기 예의 바르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아, 또 저희 그 S본부에서 그 라디오 하면 게스트로 또 이분들 또 저기 나오시잖아요. 다 나오시면 아, 또 어찌나 그렇게 책상 가까이 앉았는지 아, 그냥 허리 그 배에 자국이 생길 정도로 그냥 가까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몰입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오랜만에 또 노래를 들으니 잘 살고 계신지 괜히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좀 봅시다. 놀이터 쌤, 남편은 금속 공예 작가, 저는 섬유 공예 작가입니다. 작가님 부부시구나. 공모전이 코앞이라 아주 그냥 예민해요. 유유. 이러다 누구 하나 터질 듯. 머리 식힐 겸 잠시 글 남겨봅니다. 우리 터지지 말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전의 압박을 뭐 저희가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공모전의 대고 안 대고가 O와 X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뭔가를 다 가르는 거라서 너무 예민할 것도 같고 뭔가 잘 돼가고 있어? 뭐 어떻게 뭐 좀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 물어보면 뭐해? 아 지금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또 날카롭게 반응하면 서로 또 스트레스 받고 아 그렇죠. 그럴 때 또 서로 또 된다 하면서 또 하는 게 또 부부니까 되자 잘 되자 이러면서 잘 극복하시고 성공담은 우리 수영 씨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머터리 오빵님, 애 둘 데리고 제주도 1년살이 내려온 40대 아빠입니다. 애 둘의 40대 아빠 저랑 비슷하네요. 저번 주 별님에 이어 스윗한 목소리 영우님과 이번 주 3일차 함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애들이 계약해서 이제 살만합니다요. 돌밥이 끝나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 손꾸락 움직여봅니다. 즐거운 청취 시간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그 돌밥이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 밥하는 거, 밥 차려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하냐 집에서 그냥 무치고 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경험해 보면 이 돌밥이 세상에서 가장 신경 쓰이고 고귀한 노동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 우리 머터리 오빵님 부디 또 이 계약해서 살만 하시니까 스스로를 위한 것도 좀 챙기시고 여기저기 주변도 좀 둘러보시고 재미있는 것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 커피 한번 싸드릴게요. 제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그리고 위너의 Really Really 5770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듣고 올게요.

눈물을 흘리고 아, 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동상이몽이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군요.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사공 PD님께서 멋진 선곡을 오늘 또 탁,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습니다. 자, 우리 장승주님께서는 영우 DJ님 오늘로 DJ 3일차가 되었네요.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청평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인데 마치 기차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설레고 좋네요. 영우 DJ님과 기분 좋게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청평에서 서울로 오면 그 경의중앙선 타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죠? 어디쯤 오셨나 모르겠네요. 용문 지나서 뭐 이렇게 오나요? 저희 집도 이제 경의중앙선 라인이라 이렇게 계속 저도 보면서 뭐 청량리 쪽으로 올라가서 원주로 가는 기차를 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용산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 모쪼록 또 서울 오셔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할일 있으시면 일도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8512님. 영우님의 목소리를 감상하기엔 짧은 3일이었지만 정말 반갑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스위스로 방송 공연 활동 많이 해주세요. 벌써 저기 헤어지는 인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좀 남았어요. 저기 스위스로 방송, 네,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또 보이면은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고. 겨울에 저희 12월 크리스마스 때 공연할 거거든요. 또 보고 계시다가 또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고, 새 노래도 또 그때 낼 테니까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여기 불쑥 들어와가지고 저기 수영이한테 노래 좀 틀어줘. 그럴게요. 자,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3714님 신청하신 이무진의 에피소드, 그리고 0141님 신청하신 태연의 꿈.

0: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자, 이제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김다정님께서 오랜만에 영우 DJ로 만나니 목소리 참 좋은 분이셨지 새삼 느껴요. 3일간 반가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제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그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는 거는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함께 얘기한다는 거니까 제 또 사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뭔가 좀 나누는 기분, 뭔가 손이 좀 포개지는 기분, 그런 것들을 느껴서 행복한 또 3일이었던 것 같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원한 곳으로 휴가 온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송우진의 이 12시에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동굴 저음을 가진 우리 우진이거든요. 매력이 많은 친구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천생연분님께서 신청하신 신승훈의 I Believe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스위스로 송우진과 함께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0: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음력 7월 7석인데요. 옛날에는 7월 7석 때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별에게 바느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흔적이 있으면 바느질을 잘하게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올해 7월 7석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한동준의 FM팝스가 마련해드리는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을 들으시면서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스캔들 피처링 패티 스마이트의 워리어 함께 들었습니다. 씩씩하게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네요. 자,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들으시면서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혀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만 히트시키고 사라져버린 그런 밴드 혹은 가수들의 노래를 모아서 이번 주에 하절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노래들이 한 곡만 딱 히트했는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가자 구구의 Too Shy, 그리고 Madness의 Our House, 그리고 Next is Midnight Runners의 Come on Ail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세 그룹 다 히트곡 한 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참 이 원 히트 원더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이 한 곡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굉장히 크게 히트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곡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소중한 원 히트 원더 곡들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르블랑 앤 카의 Falling. 이 노래 제가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 곡하고 If하고 뭐 몇 곡이 있는데 이 통기타 치면서 부르기,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같이 부르기 참 좋은 그런 곡들이었어요. 자, Falling 준비했고요. 이 곡 한 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easons in the Sun, 테리 잭슨 노래.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수잔 잭슨의 남편이죠. 물론 나중에 헤어졌습니다만은 1974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차지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원래 벨기에 싱어송라이터 자크 브레엘이 이미 발표했던 노래예요. 1961년에 발표했던 Le Mohibong을 영어로 번안한 노래인데 어쨌든 크게 히트했어요. 테리 잭슨의 Seasons in the Sun 준비했고요. 마크 모리스, 아니구나. You Are Only Lonely, J.D. Souther의 노래죠.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르블랑 앤 카의 Falling.

마크 모리슨의 Return of the Mac 그리고 모조의 Lady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FM 팝스에서 많이 보내드리지 못해서 아마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Return of the Mac 마크 모리슨의 노래 이래봬도 그래도 97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팀입니다. 아 그런 가수입니다. 독일 출신이고요. 흑인 남성 가수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원 히트 원더 보내드립니다. 스타랜드 보컬 밴드. 이 노래는 FM 팝스에서 몇 번 보내드렸는데 Afternoon Delight 준비했습니다. 1975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결성된 4인조 보컬 그룹이고요. 1976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 그래미 신인상을 수상했어요. 대단한 밴드죠. 보컬 팀으로는 상당히 히트했는데 이 곡 한 곡밖에 없습니다. 자, 스타랜드 보컬 밴드의 Afternoon Delight, 스티브 호버트의 Romeo's Tune. 스티브 호버트의 노래는 I'm in love with you가 이제 뭐 굉장히 크게 히트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미오스 튠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타랜드 보컬 밴드의 Afternoon Delight.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0: 가면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5: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팝차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 토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붐타운 레츠의 I Don't Like Mondays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데오다토의 노래 음악이었죠. 연주 음악 알소 스프락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스트라우스의 클래식 음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으로 1973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었습니다. 연주 음악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2위에 오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예전에 뭐 그 월터 머피의 베토벤 5번 교향곡 편곡한 곡도 여러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 노래도 약간 디스코식으로 편곡해갖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TV 같은데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거창한 그런 화면에 밑에 BG로 깔렸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데오다토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동준의 팬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히트곡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많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또 더욱더 소중한 귀중한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특집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팬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레이시 G. 달튼의 Black Coffee, Concrete Blonde의 Joy, 그리고 조안 오스본의 One of Us. 야, 이 조안 오스본의 One of Us는 진짜 그 당시 출시가 됐을 때 라디오 틀면 나왔었어요.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레이시 G. 달튼의 Black Coffee는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알게 된 그런 곡이죠. Concrete Blonde의 Joy,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만 남겨놓고 사라져간 많은 뮤지션들의 노래들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니퍼 러쉬의 노래 Power of Love. 뭐 이 노래는 뭐 리메이크도 한참 돼가지고 그러지만 제니퍼 러쉬의 노래로는 오직 한 곡밖에 없습니다. Power of Love. 그리고 트릴리워크의 I Believe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대단한 히트곡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던 노래인데 저희 FM 팝스에서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제가 진행하기 전에 김영준 씨가 진행할 때 많이 보내드려서 우리나라에서도 히트했던 그런 곡입니다. 먼저 제니퍼 러쉬, Power of Love.

아이스하우스의 Electric Blue 그리고 When in Rome의 Promise. 신스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때 굉장히 열광했던 그런 노래들이죠. 사실 그 80년대 초반에 이 신스팝 그룹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듀란 듀란, 뭐 아하도 그렇고 웸도 그렇고 이런 유리트믹스도 그렇고 이런 팀들이 많이 나오니까 80년대에는 진짜 신스팝 밴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버렸죠. 자, 노래 이어집니다.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FM팝스가 발굴한 대히트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리듬이 슬로우락이에요. 탄탄탄탄탄탄탄. 에드슈런의 퍼펙트 같은 곡이죠. 이 스테판 산체스는 2021년에 히트했는데 이 노래는 사실 지금 들어보면 막 60년대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역시 약간 60년대 노래 같은 크리스 아이삭의 Wicked Games까지 두 곡입니다.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존 마일즈의 노래 뮤직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옷장 절반을 비우면 입을 옷이 보이고 전화번호를 정리하면 진짜 사람이 보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집이 넓어지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비우는 게 처음엔 좀 아깝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막상 비우고 나면 버린 만큼 잃는 게 아니라 남은 것에 이 가치가 더 잘 보인다는 걸 말이죠. 오늘은 불필요한 물건이든 괜히 붙잡고 있었던 마음 하나든 다 정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조용필 어제 오늘 그리고였습니다. 심옥희 씨도 옷장 정리하셨나 봐요. 옷정리도 이번에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네요. 아, 공감하셨죠? 아, 김은주 씨 그러게요. 불필요한 사람 마음에서 정리하고 나니까 그렇게 가볍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무언가 좀 버릴 수 있는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쉽게 옷 정리 시작으로 출발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편안한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한마음 갯바위 8913번 21의 21살의 비망록 이 노래는 193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6340번으로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시원한 듯해요. 보니까 해가 좀 많이 가려져 있네요. 그렇죠? 오늘 남편 생일이라서 잡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남편 되시는 분 생일 축하한다, 축하드린다고 꼭 좀 전해주시고요. 잡채하고 전도 지지고 갈비찜도 하셔야죠. 생각나는 게 갈비찜 그리고 미역국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7769번 과일 가게를 갔다 왔는데요. 우와, 햇사과 배가 나왔어요. 맛도 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햇사과 배가 나왔다. 엉뚱한 소리인데 DJ는 요즘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랬더니 배가 나온 게 아니고 배가 쏙 들어갔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엉뚱한 얘기라고. 그렇군요. 햇사과, 배, 맛이 있는 이런 과일들을 생각하니까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베스트 사연 결정할게요. 선정되신 분께는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안순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정태춘, 박은옥.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기 전에 이치현과 번님들 0049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치현 씨는 요즘에 그 유튜브로 음악 채널을 지금 만들려고 굉장히 준비 중이신데 기계를 잘 못 만지신다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이름, 졸업년도, 이름, 나이,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적어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135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3281-15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성시경 두 사람.

태연 만약에 67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감상하기 참 좋은 노래네요. 송은주 씨, 우리 손녀가 200일 됐습니다. 캐나다에 있다 보니 영상 통화로만 보고 있어요. 다음 달에 첫 만남을 갖는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아유, 직접

안아보고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싶고 그 마음이 얼만큼 크실까요? 다음 달에 정말 멋진 만남 가지시기 바라고요. 2502번 고민 상담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이 악기에 관심이 있어서 통기타를 사줬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하는데도 통 기초 잡기가 힘들어요. 독학으로는 불가능할까요? 아, 독학은 가능하죠. 초등학교 5학년. 그 예전에는요, 노래책에 그 6줄, 거기 그림에 점 찍혀있는 그 코드, 야, 그거 하나씩 손가락 올려가면서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 저도 역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초등학생,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그걸 보면서 혼자서 기타를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정말 영상들도 많고요. 조금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독학으로 기타 배우신 분들 많아요. 독학을 독하게 해야 돼요.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3386번 다른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사람이 한 주 동안 제일 못생겨지는 요일이 수요일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래요? 오늘만 지나면 다시 잘생겨지겠죠? 괜찮은데?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괜찮은데요? 수요일이 가장 못생겨지는 날이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야, 신청하신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최헌과 불나비. 제가 그 독학할 때 말이죠. 요거를 쳤어요.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밤 삐리비비리비비비비비비빔 도시의 밤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윤수일 밴드 황홀한 고백, 그리고 노사연 씨의 바램이었습니다. 바램. 9576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저희 회사 대표이자 옆지기는 갱년기 때문일까요? 노래 따라 불러도 잔소리, 일 열심히 해도 잔소리, 왜 이러는 걸까요? 9576님, 자, 주먹을 꽉 쥐어봅니다. 그리고 큰 숨을 한번 쉬어봅니다. 주먹으로 아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몇 번만 해보세요. 싹 풀릴 겁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이지의 노래예요. 응급실. 조창식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8: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김경호가 부른 사랑했지만이었습니다. 모석현 씨 그리고 789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아,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죠.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왕성욱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세창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0년생 부산 주례중학교 부산 동래 전자공고를 졸업한 박세창입니다. 저와 박세창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방과 후에도 잘 어울려서 다녔는데 특히 우리는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자주 치곤 했습니다. 버스비로 탁구장을 가기도 했었죠. 결혼 후에 가족끼리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박세창은 안양 인덕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창아, 이 방송을 듣거든 꼭 연락하길 바란다.

신청하신 노래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이었습니다. 1960년생이시고요. 부산 주례중학교 부산 동네 전자공고를 졸업한 박세창 씨. 혹시 가요 속으로 지금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왕성욱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590번으로 제가 오늘 청취자 한 명 영입했습니다. 영입. 지금 듣고 있다고 인증을 해줬네요. 유리상자에 이세준 씨냐고 묻길래 아니야 박승화 씨라고 했어요. 예,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세준 군은 이제 밤 시간대에 타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자, 한 명의 청취자 영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영입 기념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9028번 김범룡 밤의 플랫홈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양수경 씨의 노래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77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승화 씨, 방금 유명 한식점, 한식당 이런 쿠폰을 중고마켓에서 30%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맛있는 점심 식사하러 갈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중고마켓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었군요. 아, 좋으시겠네요. 30%면 어디예요? 뭐 행복이 별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4105번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속초로 휴가 간 딸이 유명한 찹쌀떡집에 갔는데요. 줄이 엄청나게 있더래요. 근데 임산부 프리패스로 5분 만에 샀다고 합니다. 건어물 가게에서도요. 임산부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깎아주고 또 산모라고 미역과 과자를 그냥 주었답니다. 속초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감사해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야,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입니까? 그 찹쌀떡집이나 이런 맛집 줄 서 있으면 한참 걸리는데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런 그림들이 막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김진선 씨, 조카랑 야구장을 가는군요. 요즘 야구에 푹 빠진 16살 조카가 야구장 같이 가자면서 티켓도 예매를 완료했대요.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팀을 응원해서 싸울 일은 없겠어요. 정말 다행이죠. 아유, 두 분끼리 갔을 때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하면 와. 자, 조카가 야구장 티켓 예매 완료했으니까

임진선 씨가 거기서 맛있는 음식들 팔잖아요. 그거 좀 쏘시지요?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최지영 씨가 신청하셨네요. 신승훈, I Believe.

나 홀로 들 앞에서 김완선 씨의 노래죠. 그리고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는 8832번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아,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그 옆에 보라색 있죠? 누르시면 됩니다. 0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오늘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빠와 통하는 취향이 바로 송창식 씨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곁에 안 계신데요. 오늘따라 아빠가 한잔 하시고 기분 좋으면 부르셨던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다고요? 그러셨군요. 송창식 씨의 맨 처음 고백. 아, 신청하신 노래 가사를 뽑아봤습니다. 아빠 생각 많이 하시면서 오늘 제가 대신 노래 불러드릴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백영규 씨의 노래죠. 2136번으로요. 가수는 생각이 안 나고 노래는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제목이 맞나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예, 백영규 씨의 슬픈 계절에 만나요 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속초에 휴가를 간 딸이 시장에서 상인분들한테 그 임산부라고 환대를 받고요. 또 서비스도 잘 받았다는 사연.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을 보내주셨죠. 4105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 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

호원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장혜진 씨의 키 작은 하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들이 그러죠. 아들이랑 나눈 문자 중에 제일 긴 거.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무응답도 답이려니 하고 흐흐 크크도 반가운데 엄마 하고 말 걸며 물어오는 오늘의 저녁 메뉴. 이게 뭐라고 그렇게 좋으시대요? 저녁밥이란 게요. 혹시 조금 끊어졌을까? 끊어지면 안 되는데 노심초사하던 관계를 이어주는 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해든 용서든 관계 회복이든 서로의 옆구리로 다가가 앉고 싶다면 저녁밥 핑계대기 딱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Don't Answer M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소나무 문님께서요.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아들들의 공통 언어가 그래요. 오늘 저녁 뭐야?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오늘 저녁 고기야? 이렇게 묻는데요. 그냥 뭐야도 아니라 고기야?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라 그러면 또 입을 닫아버린대요. 그놈의 고기.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보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돼지갈비 많이 먹으면서 그 시기를 견뎌낼 힘을 얻었다는 사연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정말 좋았다고. 돼지갈비 많이 먹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대화의 물

꼴을 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분 나빴던 일도 있고요. 화해할 에너지도 생기고요. 별거 아닌 거다 넘길 여유의 힘도 생기고 그래요. 특히 저녁밥 중요합니다. 저녁은 아침과 낮 동안에 벌어졌던 관계를 봉합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8월 19일 수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서울

Tonight 들으셨습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노래 5802님께서 신청하셨고요. Juice Newton, Angel of the Morning 앞서서 전해드렸어요. 사춘기 때 저녁 메뉴 뭐냐고 무뚝뚝하게 묻던 아들이 지금은 엄마를 위해서 저녁을 해주고 있어요. 사춘기 다 지나갑니다 라고 랑랑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에요. 그건 랑랑님의 아드님이 좀 특별하신 거예요. 지금 27살 저희 아들은 퇴근하면서 오늘은 뭐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후리지아 향기님 아들. 7146님은 우리 아들은 사춘기 두 번 지난 나이거든요. 오늘 저녁 뭐야? 고기 없어? 거 봐요. 다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매일 학교 때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전에 꼭 저녁 메뉴를 정해놔야 해요. 꾸리 누나님. 매일매일 1시에서 3시 사이에 아들이 전화해요. 오늘 저녁 뭐냐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뒤에 일정을 다 참아낼 수 있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그런 전화에 오늘은 뭐라고 대답하실 생각이세요? 뭐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고로 아빠님께서 와 날씨가 가을이네요. 가을 노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 음악 들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운동복 준비해서 체육관으로 갈 예정인데 뭘 하는지 궁금해하실까 봐 알려드려요. 저 배드민턴 쳐요. 아 제가 궁금해할까 봐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배드민턴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오늘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냈거든요. 회사 주차장 리프트 중에서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주차관리 요원분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는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그 자리를 꼭 비워두세요. 두 달간 제가 내심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는데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너무너무 크게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래요. 그러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그 캐치님들도 뭐 그런 자리 있잖아요. 나한테 진짜 딱 좋은 그런 주차 자리 있잖아요. 캐치님들은 오늘 수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니타 커싱어스, Welcome to my world, 3857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하늘바다님 들어주세요.

음악 들으며 가는 퇴근길에 왜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집 마당 주차까지 하고는 내리지 못하고 흥얼흥얼거립니다. 퇴근길에 힐링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시미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네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먼저 들으셨고요. 에드 시런과 비욘세가 함께 불렀습니다. Perfect Duet 5145님 청해 주셨어요.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5127님, 아침 7시 재수생 아들 도시락 싸며 하루 시작합니다. 아침 10시 노 부모님 장 받아드리고, 오후 1시 부모님과 점심 먹어요. 오후 5시 고2 딸 학원 데려다주고, 오후 6시 저녁 스케치 들으며 헬스장으로 고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임금희님, 친구가 아파트 청약 당첨됐어요. 자기 집에 처음 입주하는 친구를 위해서 오늘 종일 청소해줬어요. 줄눈 공사도 해줬어요. 회사일로 바쁜 친구 위해 하루를 보람차게 썼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빌리 조엘, My Life 7673님과 함께 들었고요. Electric Light Orchestra, The Way Life's Meant to Be. 이 노래는 김태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단자 금희님은 왠지 줄눈 공사도 해주신 걸로 봐서 뭔가 좀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입주 청소나 공사의 전문가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공짜로? 저는 뭐 돈을 받고 하는 일이더라도 친구의 부탁이니 얼마나 기쁘고 정성스럽게 해주셨을까 싶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친구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뒤돌아서면 마음이 좀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고. 대단하시네요. 와, 친구 진짜 좋네요. 청약 당첨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친구 잘 들어가라고 애써주시다니. 5127님의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 오늘도 성실하게 수행 잘하셨습니다.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엔야의 Only If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하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tomorrow.
1: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잉거마리의 노래는 윤성환님께서 신청하셨어요. 화천 군부대에 있는 아들 면회 가서 얼굴 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9343님도 듣고 계시고요. 외군 후에 회사 복귀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급 슬퍼집니다. 0947님도. 학원 1층에요. 꽈배기 집이 있는데요. 꽈배기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정겨운 용신님의 음성이 나오네요. 노래랑 북앤커피님이 반갑게 꽈배기 잘 받으셨어요? 저희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CBS FM 이브닝 저녁 스케치니까요. 이브닝 영어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BS FM 이브닝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요. 어려우시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인별그램에서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들어가 봤더니 그새 1,000명이 넘었어요. 물론 그새라고 하는 건 2달 정도 지났는데 아주 미미한 증가, 경미한 수치에 불과.

하지만 세 자리만 보다가 네 자리가 눈에 띄니까 되게 기쁘네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세요. 아, 오늘은 지금 제가 방금 올렸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이 계셔서 재미있어서 올려드렸어요. 어서 와서 보시고 광고 후에 요 사연도 같이 나누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오늘 수요일에 2부가 다 비어있거든요. 어서 오세요. 듣고 싶은 노래 가지고 오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0: 제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4468님이 좋아한다는 이 노래는 Festival The Way. 지금 방금 끝난 노래. 이 노래 2380님께서 신청하셨어요.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이 노래는 9647님께서. Jeremy Spence Band의 Traveling은 070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줄줄이 제 플레이리스트예요. 통하였습니다. 아주 많이님이시고. 저의 옛날 싸이월드 BGM이네요. 옛 생각이 좋습니다. 버스에서 눈 감고 저녁 스케치를 들으니까 휴대폰 배터리 충전되듯이 회복이 되네요. 아까는 15%였는데요. 이제는 92% 정도까지 차올랐다고 권영호님이세요. 어떤 노래 또 듣고 싶으세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0020님은 즐거움과 우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있습니다. 퇴근길 아이스바 2개 사들고 갑니다. 2개면은 집에 가셔서 2개 다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 먹을 누군가가 있는 건가요? 언덕너머님은 저녁 볶음밥 3인분 하셨는데 1인분은 먼저 드셨고요. 2인분 남겨놨어요. 하나는 딸 거, 하나는 아내 거 이렇게 남겨두었다고. 인별그램에 제가 그 사연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이렇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27세, 30대의 아들까지, 남편까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 0118님이 저는 남편이 오늘 메뉴 뭐야? 이렇게 매일 물어보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가 식당이 아니거든요. 저 은근히 화가 나는 건 왜일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싶은 사연이 또 들어온 거죠. 5145님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 라고 묻는 아내에게 닭볶음탕 먹고 싶어 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내가 그럼 들어올 때 닭볶음탕 사와? 라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10118님 남편이 오늘 메뉴 뭐야? 그러면 뭐 먹고 싶은데? 물어봐서 제육볶음? 이러면 그럼 들어올 때 제육볶음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신통방통에서 인별그램에 올려드렸어요. 와서 많이 오셔서 봐주시고 팔로우 보시고 그냥 가지 말고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Even Now 024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고요. 리타 칼리지의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듣겠습니다.

저녁 설거지하는데 선곡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디카페인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이리도 평화로운 저녁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많이 들으셨어요? 6740님, 호야꽃님, 코코님, 저 어제부터 CBS에 푹 빠졌어요 하신 자작나무님, 지니찐이님도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더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쉘로우 들으셨고요. 앞서서 글란 안사드, 마르게타 에르글로바, Falling Slowly는 튤림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부엉이님이시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오드리 햇반님도 오셨고요. 저녁 식사까지 다 마치고 아주 편하게 방송 듣고 계시다고 1136님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 서미경님이 오늘 굉장히 흐뭇한 장면 하나 저희에게 나눠주셨거든요. 저희 사무실 건물 1층에 커피점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 커피 나오길 기다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계속 포장하더니 큰 박스에 차곡차곡 담더라고요. 10개 이상 담겼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사무실에서 오전 미팅 시간에 나눠주나 보다. 아,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소방서로 가는 커피예요. 단체로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카페 하시는 분,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챙겨서 이렇게 보내주시었던

저희도 아주 흐뭇하게 이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블루선즈님 청해주신 셀레나의 I could fall in love 준비했고요. 존 케이의 패러슈트까지 이어보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형약품.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아델, Make You Feel My Love. 최신영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주변에 보면 유독 정리 잘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정리를 잘하고 수납을 깔끔하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막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말로만 해야지,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시간은 흘러흘러 가고 그러다 뭐 하나 찾느라 반나절이 가고 한나절이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 두면 잘 찾게 돼 있죠. 잘 수납한 물건을 찾듯이 마음의 정리도 생각의 정리도 잘해서 사람도 찾고 추억도 찾고 그렇게 나를 찾는 2시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0: 보고 싶은 얼굴 민혜경의 노래로 행복한 동양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숙님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아롱님 오셨어요. 예, 오면서 이렇게 아주 반갑게 어제 헤어졌는데 몇 달 만에 만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AI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유망 직종 중 하나라면서요. 정리 수납 전문가가. 와. 근데 어떤 물건이든 사실 제자리에 두면 찾아 헤맬 일이 없는데 제 경우에는 아무데나 둬서 못 찾는 경우보다는 너무 잘 둬서 너무 꽁꽁 잘 둬갖고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쇼핑이 얼마나 쉬워요. 내일 바로 오잖아요. 또 새벽 배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지? 에이 사자. 가위가 분명히 책상 가위가 있었는데 안 되겠다 또 사자. 뭐 그런 식으로 찾아서 없으면 또 사고. 그래서 정리 수납의 최대의 적은 이 반복된 쇼핑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사놓고 후회하는 거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뭐 사놓고 후회하셨어요? 뭐 사고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결제를 했는데 이거 취소를 해 말아 하고 지금 후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충동 구매라기보다는 필요한 것 같아서 사긴 샀는데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리 수납의 달인이다. 나를 따라볼 자가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간단한 요령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릴게요.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의 노래 0537-0279번으로 청해 주셨고 최진영 너를 잊겠다는 생각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오 감성별님 우와 최진영 그래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최진실 씨 동생 최진영이 아니고 아티스트죠. 그래서 사랑을 그대 품 안인가요? 그 노래 불렀던 그 최진영 씨인데 이름이 같다 보니 그분이 그분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진영 너를 잊겠다는 생각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오늘 휴간데요. 7시간 반 동안 집 청소했어요. 힘들었는데 정말 뿌듯해요. 그렇다니까요. 정리하고 나면은 막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용가기님 잘하셨네요. 또 자작나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다 보니까 꼭 저하고 대화하는 느낌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 자주 들 수 있도록 자주 시간 될 때마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일로 들어오세요. 그러진 않고 시간 되시면 그때 오시면 너무 좋죠. 자, 있는데 뭘 자꾸 구입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5258번으로 전 마트에 가면 자꾸 지퍼백을 사요. 사이즈도 요건 꼭 필요할 것 같아. 저 사이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사갖고 와서 보면 동일한 사이즈의 지퍼백이 한 네다섯 박스는 되는 것 같아요. 입고 있던 지퍼백이 주방 서랍 뒤에서 막 튀어나오고 지퍼백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퍼백 욕심 있으신 거야. 예, 충분히 이해하죠. 저는 필기도구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갖고 얼마나 필기도구를 사야 되는지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또 글라라님은 운동복 사드리기 중독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수납바구니 정리함이 그렇게 쌓여있는데 왜 그걸 또 살까요? 정리한다고 수납바구니를 너무 많이 사드리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운동 처음 시작하면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운동복 진짜 열심히 사잖아요. 다 입었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독이 되곤 하지요. 두 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고백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108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김미성 아쉬움.

분위기 반전. 중년 멋쟁이님. 오늘 노래들 분위기 확실하게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이죠. 예, 채연의 둘이서는 2004년에 채연의 2집이죠. 2집 타이틀곡으로 사랑을 받았던 곡. 송기창님 5513번으로 청해 주셨고 짱마당님이 다섯 손가락의 새벽기차. 또 주영님 홍영미님이 FT 아일랜드의 이홍기예요. FT 아일랜드의. 와, 홍기님의 아모르파티 예술입니다. 그러게요. 이 또한 그 반전이 아니었나 싶고. 또 김미성 아쉬움 이렇게 내국의 음악 1084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정리의 달인들을 모셔보겠습니다. 그 정리라는 게 말이죠. 모든 수납장을 다 채우면 안 됩니다. 한 50에서 60%만 채우고 그냥 다 정리하세요. 옷도 하나 사면 하나 버려요. 처음엔 힘들죠? 아이고, 어떻게 버려? 또 입을 일 있을 텐데. 잘 들으세요, 박 PD님. 제발 버리세요, 제발. 습관 되면 집이 깔끔하죠. 그러면 다 버리게 됩니다. 실천해 보세요. 버린다는 자체가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왜 쓸만한 거 버리면 어르신들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살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라. 그 얘기겠죠. 니클립이 바로 얘기하시네요. 아내는 정리의 달인입니다. 무조건 버려요. 쓸만한 것 같은데 안 입으면 그냥 버려요. 정말 맞추기 힘들죠. 하지만 저만큼은 절대 정리하지 않더라고요. 건강한 아내가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난 버리지 말아줘. 하고. 설마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만개하라 청춘님, 또 4413번으로 청해 주신 곡 저구의 노래 듣죠. 하루만.

0: 원곡은 불가리아인인 아버지와 헝가리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프랑스 배우이자 가수 실비 바르당의 노래죠. 라마리짜. 이 노래를 이미배 씨가 1987년에 발표한 샹송 깐소네 앨범 중에서 들어있는 곡 5996 휴대전화로 청해 주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마리짜 강변의 추억. 그리고 박태열님 또 4210번으로 이치영과 번님들의 잃어버린 추억 저구 하루만 이렇게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1부 끝곡입니다. 박혜수님 1027 또 우리 지미님 함께 들어주세요. 김종환입니다. 존재의 이유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0: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 보세. 구두방 할아범 벌써 일어나 일판 버려놓았네. 밤새 하늘엔 별들이 잔치를 벌였나. 흩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 해맑은 새벽길 맨발로 걸어봐도 좋겠네. 이런 아주 그 뭔가 쓸쓸하면서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을 나 혼자 막 바람을 가르고 걷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김민기 작사 작곡. 그래 이게 1975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가수 김정호 씨 아주 대표적인 명곡 중의 명곡인데 참 오랜만에 그야말로 LP 앨범을 집어든 듯한 그런 느낌의 음악. 김정호 새벽길. 여기 보면은 사랑의 진실도 담겨 있고 항상 많이 듣는 곡인데 이 곡은 오늘 4044 휴대전화로 청해 주셔서 정말 아주 기분 좋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곡들을 청해 주시니 저희는 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박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게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장계현 씨 솔로곡이죠. 나의 20년은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장계현과 템페스트, 그냥 그룹 템페스트라는 이름으로 있게 해줘를 70년대에 발표했죠. 우리는 아마 지난번에 파도를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았을까? 아주 매력적인 콧소리와 허스키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우리 지기66님이 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템페스트 있게 해줘. 또 5759번으로 토이의 좋은 사람 김형중 씨가 피처링했고 혜은이 독백 연경님 9314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와, 이 있게 해줘 같은 거 들으면서 지인들과 통닭에 한잔 했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됩니다. 하고 우재님이 글 주셨습니다. 있게 해줘하고 딱 분위기 맞는 통닭에 맛있었겠습니다. 오, 순규 돌대님이 요새 AI 사용에 푹 빠졌대요. 뭐 AI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주말에 마트에 가서 수박을 고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어떤 수박을 골라야 할지 몰라갖고 AI에게 물어봤대요. 이게 맛있을까요? 저게 맛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걸로 사세요. 골라주더래요. 그래서 샀는데 진짜 맛있더라는데요. 와, 이제 우리 수박 고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AI가 수박까지 골라줬다? 대단한데요. 꼭 한번 저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같은 거 무료로 쓰면은 몇 번 계속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돼요. 유료로 바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진 쓸 때는 아주 신중하게 사진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포나그네님 방송을 잘 듣고 있지만 항상 퇴근하고 전원주택 마당에 너른 파라솔 쉼터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 그래서 아 정말 너무 멋지네요. 막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파라솔 밑에서 전원주택 너른 마당에서. 근데 사고가 나셨었군요. 척추가 골절이 돼서 지금 평택에 계신 부모님 댁에 지내고 있는데 아, 벌써 9개월이나 되셨다고요. 사실 잘 못 걸었었는데 이젠 좀 걸을만해서 목발도 졸업하고 알바도 다니고 부모님 간호 덕분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정말 행복하단 글 주셨는데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좋아지시는 거죠? 네, 일 끝나고 그렇게 너른 파라솔 밑에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정현입니다. 마포작두님, 미수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슬픈 바다.

전영 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이렇게 또 편곡을 어쩜 이렇게 쓸쓸하게 편곡을 했을까요? 우리의 레전드 김건모 씨가 10년 만에 새롭게 또 음악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주셨네요.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3109-8342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휴천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펄시스터즈의 사랑의 교실. 그랬더니 왜 지난번에 샬라 있잖아요. 그 샬라 리듬이 아주 특이했는데 중독된 것 같아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 샬라가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정훈이 씨의 꿈속의 나오미? 맞죠? 샬라 그거잖아요. 그게 계속 알겠습니다. 우리 박 PD님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을게요. 사랑의 교실도 앞전에 먼저 전해드리고 우리 효천이 좋다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바위나리님 쿨 애상 또 조정현 슬픈 바다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바다님이 올여름에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은 레인보우 앱을 깐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신청곡들이 멋진지 행복한 동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멋진지 음악마다 사연마다 감동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또. 그렇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망설이다가 앱을 까셨을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서 그냥 저한테 가끔씩 사연을 보내시지만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 문자는 일부러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앱을 전화기에 깔아놓으시면 이렇게 무료로 얼마든지 글도 주고받을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내실 수 있고 더 가깝게 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동행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치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앱에서 말이죠. 나도 모르게 행복동 주민이 되어버렸으니 하늘바다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 그나저나 박일님이요. 저 음원 냈어요. 가수 됐어요 하셨는데 락발레도 가수가 되셨군요. 박일님 축하드립니다. 부디 아름다운 곡 많이 발표하시고 성공적인 아티스트가 되길 바라고요. 이 상업적인 성공은 덤으로 멋진 훌륭한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잘 지켜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왕진님 청해 주신 곡.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박일님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권진경의 노래 들을게요. 강변연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노래 있잖아요. 지지지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막 그런 것들 일종의 훅송이라고 하죠. 2329번으로 청해 주신 소녀시대 지였고요. 또 권진경 강변연가 이렇게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공원 중앙의 높은 정자에 서서 내려다 보니까 가을이 살포시 내려앉은 기운이 돌아요. 음악도 좋고 나도 좋고 9079번으로 와 공원 중앙의 높은 정자에 서서 그렇군요. 무등산 한량님은 지금 베트남 가셨어요. 소원하던 버킷리스트 하나하나를 아내와 함께 지워가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그냥 좋네요가 아니라 참 좋네요. 예, 사연을 읽는 저도 참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여행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0: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기다렸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어제 아드님 신병훈련소 입소시키고 너무 허전하다고 했는데 하루 지나니 어때요, 신영님? 신영님 청해주신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0: 아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냉장고 안에는 하루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며칠째 그대로인 반찬통과 시든 파와 양파가 몇 개 있는 채소칸, 텅텅 빈 과일칸, 그나마 달걀 칸에는 동그란 달걀이 몇 알 남아 있긴 하네요. 냉장고 문을 한 번만 열어봐도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잘 챙겨 먹고 무엇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냉장고만 그런 게 아니죠. 정신없이 또 한 주의 중반까지 달려왔더니 새삼 바쁘다는 이유로 놓친 것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차곡차곡 채워온 것은 무언지도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도 그중 며칠은 잘 먹고 잘 자고 잠깐이라도 웃고 좋아하는 사람과 안부를 나눈 순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꽤 괜찮은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수요일쯤 되면 집안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게 되는데요. 한 주의 중반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점검하는 차원에서요. 그 중에서도 냉장고를 살펴보는 건 꽤 의미가 있습니다. 과일 칸이 비었다면 과일을 사야 하고 또 달걀이 떨어졌다면 장보기 목록에 적어두기도 하고요. 시든 채소는 더 늦기 전에 꺼내 먹고 오래된 반찬통도 하나쯤 비워내고요. 그렇게 남은 것들 또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생활이 조금 정돈되는 기분도 듭니다. 우리 꿈은 가족들도 이렇게 중간 점검을 좀 하시는 편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숨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

0: 마침내 신학대학교.
1: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제 번호로 신청하셨고요. 이어드린 곡 빛과 소금의 노래였습니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제목이 긴 두 곡이었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냉장고 속 이야기 네, 점검하게 되는 수요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4280번으로 와, 제 냉장고 보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9383번으로는 과일을 좋아하는 우리 식구 냉장고 아래 칸은 늘 제철 과일로 가득 차 있죠. 여름 내내 과일로 배채운다나요? 그 대신 집밥은 거의 생략한 것 같아요. 음식 재료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냉장고 정리해야지. 생각만 하고 못했어요. 이렇게 미루기만 하네요. 병희님. 이상하게 제일 자주 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냉장고 문을 정리하는 거는 미루게 돼요. 매번 보면서도. 그리고 텔브스림님은 저는 오늘 오랜만에 책상 정리를 했어요.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책상을 싹 정리하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하셨네요. 그리고 가끔 늦은 퇴근길 듣기만 하다가 오늘 대리 불러서 가는 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방송 잘 들을게요. 앤디님 보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고요. 이 노래는 4955번으로 청해주신 곡이네요. 러브홀릭이 부릅니다. 그대만 있다면.

한여름 빌라의 필로티 주차장이나 상가 건물의 처마 밑을 올려다보면 아직 새끼를 키우고 있는 제비집을 간혹 만나곤 한다. 흙과 지푸라기를 조금씩 물어다가 만든 둥근 집. 반듯하지도 매끈하지도 않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높은 곳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여름이면 자꾸만 그 작은 집에 신경이 쓰인다. 한낮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건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뜨거운 공기가 주차장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작은 새끼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 차를 넣고 뺄 때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본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둥지 밖으로 작은 얼굴을 내미는 새끼 제비들. 연신 고개를 까딱이는 것이 더위를 먹은 것 같아서 시원한 물이라도 스포이드에 담아 쭉 먹여주고 싶다. 도시에 사는 제비 가족이 모두의 환영을 받는 건 아니다. 예전엔 복을 불러오는 박씨를 물어온다고 해서 길한 손님처럼 반겼지만 둥지 아래로 배설물이 떨어져 곤란한 일도 종종 생기니 이래저래 그들이 살기에 더 편안한 곳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기도 하다. 밤의 끝자락에서 여름은 처마 및 제비집 하나까지도 눈에 밟히는 계절. 오늘 밤 뜨거운 하루를 견뎌낸 모든 생명들이 저마다 편안한 곳에서 한숨 돌리고 있기를. 서로의 안부를 가만히 빌어보는 밤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어떤 날이었습니다. 하늘.

가을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석강님.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재 개그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면허가 있어야 하는군요. 가을 타나봐 바이브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디셈버의 별이 될게 그리고 석강님이 청해 주셨던 WS 존업이 노래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스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구슬 꿰면서 듣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직접 만든 비즈 목걸이를 소량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 신규 주문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어찌나 설레던지. 초보 사장을 응원해 주세요. 3805님. 와, 궁금하다. 사진 언제 한번 보내주세요. 어떤 목걸이일지. 3건, 30건, 300건 계속 주문이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재밌게 기분 좋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1박 2일의 여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9716님, 아마 꿈은 끝날 때까지도 운전하고 있겠지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좋은 음악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지금은 어디쯤을 지나고 계실까요? 안전하게 조심히 운전해서 가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838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솔리드의 노래 끝이 아니기를 전해드리고요. 네, 끝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

0: 오늘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현 아빠님이 청해 주셨던 노래였네요. 카니발 그녀를 잡아요 였습니다. 아내가 권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아들을 위해 밥을 하는 중이에요. 곰돌이 77.

0: 7177님.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네요.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주 뵐수 있길 바라고요. 두 분이 또 함께 듣고 계신 날 사연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의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이었습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꾸물마미 님이 정해 주셨던 015B 이장우의 음성으로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현철 장필순의 잊지 말기로 해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리 바쁜 일도 또 그리 많이 생각할 일도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 왜 그리 여유는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꾸물의 따스함이 너무 좋아요. 베란다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음악 소리도 참 좋습니다. 가을을 기다리며 간단히 두를 스카프를 뜨면서 들어요. 고운불림. 가을을 사실 기다린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도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한여름의 불볕더위에서는 가을이라는 생각도 잘 안 나 보냈잖아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바빠서 조금씩 정말 바람의 결도, 기온도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8737번으로는 평생 직장생활만 하던 남편이 퇴직 후 큰맘 먹고 시작한 치킨집을 2년 만에 오늘 폐업하고 마지막 퇴근하는 길입니다. 언니 방송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쉬는 날에도 집에서 들을 정도로 애청자인데 오늘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지금 퇴근길에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꼭꼭꼭꼭꼭꼭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잘 듣고 계신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꼭 이렇게 매듭 짓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간의 경험들도 우리 꾸몽님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꾸몽속으로 님이 청해 주셨어요. 오늘 채끼가 있어서 한 끼만 먹었더니 엄청 배가 고프네요. 방금 배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럼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네, 배가 고프다는 건 조금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히 천천히 잘 드시고요. 박선주의 노래 청해 주셨어요. 잘 가요 로맨스.

세 곡이었어요. 6143번으로 신청하셨던 태연의 사계, 헤이즈가 부른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태양의 노래였습니다. 눈, 코, 입 들으셨어요. 경기도 양주로 이사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여기로 이사 온 게 잘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어느새 동네가 좋아지고 많이 익숙해졌어요. 저희 애들도 잘 지내는 거 보면 오래도록 이곳에서 잘 살 것 같습니다. 0141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점점 더 마음에 스며들고 물들고, 네, 그렇게 좋은 추억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버스에서 똑띠 강아지를 만났어요. 제가 달마시안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인 줄 아는지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0005번으로 보내셨어요. 막 가서 짖거나 이렇게 발로 이렇게 건드리거나 하진 않았나요? 너무 상상하니까 귀여운 장면이네요. 그리고 수업이 없던 오늘 미용실 가서 뿌리 염색도 하고 살짝 커트도 했더니 머리가 그렇게 산뜻하고 가벼울 수가 없네요. 4299님, 겨우 1cm 남짓 잘라내고 다듬었을 뿐인데, 삐죽삐죽 올라온 흰머리를 감췄을 뿐인데 살짝 어려지고 예뻐진 느낌. 이래서 가끔은 기분 전환 삼아서라도 미용실 가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줘야 하나 봐요. 잘하셨어요. 내가 만족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노래는

나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짙은 잘 지내자 우리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어반자카파의 그런 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영월의 작은 방송국이 배경인 영화 라디오 스타. 영화는 우리에게 라디오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처음엔 투덜투덜 건성으로 방송을 하던 최곤도 어느새 순박한 시골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가죠. 아들아, 전화 좀 자주 해라. 도시로 떠난 아들에게 대신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의 화투 싸움을 중재하기도 하고요. 또 수줍은 꽃집 총각의 짝사랑을 응원하는가 하면 마냥 철없어 보이는 다방 아가씨가 툭 숨겨둔 진심을 내보이는 뭉클한 자리가 되기도 하죠. 매일 오전 11시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찾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됐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잠시 쉬어갈 자리가 되어드릴게요. 우리 오늘도 영화 얘기, 세상 사는 얘기 많이 나눠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은 라디오스타 중에서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였습니다. 라디오스타가 개봉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영화로 기억됩니다. 영원한 민수영, 안성기 배우님의 선한 미소도 생각나고요. 네, 이런 매니저, 이런 배우의 관계들이 있겠죠, 여러분? 현실에요? 네, 영화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그런 그리움, 그런 온전한 관계, 우리가 꿈꾸는 사랑, 희망, 행복,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렇게 채워주는 것 아닐까? 네, 거기에 나오는 라디오 그 풍경도 그렇고요. 맞아요, 라디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어떤 매체도 바꿀 수 없는 라디오의 매력이자 힘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여준 그 사람들과의 일상, 소통, 위로, 힘, 이런 거. 어떠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는 그런 것 좀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계셔야 여러분과 함께 만들 때 최강희의 영화음악은 완성되는 거니까요. 문자메시지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최영미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감성이 참 멋지죠? 박재중에서 바흐 온 라디오, 앞서 들은 곡은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단짝, 조영욱 음악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아, 박찬욱 감독님, 그 조남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놀란 감독이랑 박찬욱 감독님이랑 인터뷰? 와, 전 음식으로 치면 안방에서 정말 파인다이닝 그 이상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사치? 와, 되게 아, 보는 사람으로서 나를 되게 높여주는 되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인터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터뷰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여느 인터뷰들 다 놀란 감독님 한국에 오셔서 한 인터뷰가 다 좋았지만 색깔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박찬욱 감독님의 인터뷰는 제작자로서 또 감독으로서 감독이 알아주는 그 인터뷰여서 그런지 우리가 미처 궁금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훑어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이즈까지 알 수 있는 느낌? 또 그것을 또 서로 리스펙하면서 존중하면서 대답해주는 게 와, 참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되게 힐링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시운사랑님, 강희님, 오늘도 선곡들이 너무 좋네요. 그동안 즐겨 들었지만 참여는 못했는데 처음 인사 남겨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강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해요. 남왕재님, 여기는 시흥시 신천동입니다. 동네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데 강희님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서 인사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다니 순간 또 되게 정겨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8566님도 대박 대박, 광역버스 탔는데 체험 나와요. 5001번 버스기사님 센스 최고, 덕분에 서울 가는 길이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하셨습니다. 기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8566 청취자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뿌듯한데요. 노래 들을까요? 포카혼타스, 바네사 윌리엄스의 컬러스 오브 더 윈드, 이어서 카푸치노 구이님, 강디 드디어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히, 가족 모두 나가고 정말 오랜만에 갖는 저만의 시간, 커피 한잔 내려서 강디와 기분 좋게 즐겨봅니다. 세상에, 강디랑 나만 있는 기분, 요게 또 라디오의 매력이겠죠? 저 엘튼 존 목소리 듣고 싶어요. 라이온 킹 주제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틀어주세요. 네, 지금 띄우겠습니다.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에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The Climb, 영화 한나 몬타나 더 무비에서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여러분도 좋으셨죠? 오날도님, 큰아들이 오늘 대학교 졸업해요. 유치원 졸업할 때 신랑이 이제 다 큰 것 같다며 울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다 컸다고 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그때 감동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다 뭉클할 것 같은데요. 우셔도 인정. 정말 고생했다. 고생하셨어요, 두 분. 부모님 두 분 멋지십니다. 2415님, 2년 전. 2년 전 아들이 그 무섭다는 중2 사춘기였어요. 앞머리를 다 내려서 눈을 가리고 다니던 시기였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등교하고 나면 11시 채영음이 저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저에게 채영음 라디오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은 고1인데 세상 다정다감합니다. 강디도 아들도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왜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저도 그 시기를 지났는데 그 부모님들도 다 지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을 모르겠잖아요. 왜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그 중2 사춘기 시절? 난 사춘기 언제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사춘기셨나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펼치는 인생 랠리 드라마예요. 시사회는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하나 더,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려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궁금하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2143님, 오늘은 유난히 일하기 싫은 날입니다. 쉘리 댄스 주인공처럼 겉으로는 바쁜데 마음은 붕 떠있는 기분이에요. 푸시캣 돌스의 스웨이 들려주시면 노동요 삼아 신나게 일해볼게요 하셨어요. 마침 뷰티 마틸다 공주님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힘나시라고 능률 오르시라고 띄워드리고요. 신나는 곡 하나 더 이어가 볼게요. 드림걸스 중에서 One Night Only.

드림걸즈 원나잇 온리 이어진 시우어게인은 위즈 칼리파와 찰리푸스가 함께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폴 워커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곡이었죠. 이 곡이 흐르던 마지막 장면도 참 감동이었죠.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들으셨습니다. 2688님, 궁평항 드라이브 중인데 이 분위기랑 음악이랑 진짜 좋아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한 선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이동욱, 임수정 배우의 합이 꽤 괜찮았어요. 영화 싱글인 서울,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 뉴문 중에서 아냐 마리나 세틀라이트 하트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요일이 되면 한 주의 딱 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주말은 좀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보면 어떨까요? 뭔가를 많이 해내야 한다는 마음보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차분히 해보자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마음을 놓아보세요. 잠깐의 커피 한 잔도 좋고 더위 속에 숨어있는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수요일은 아직 한 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여기까지 잘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보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계획대로 좀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나의 하루니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 같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 The Hülle rachkocht in meinem Herzen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그리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덥다 덥다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8월도 중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는 건 반가운데 또 이렇게 여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괜히 아쉽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계절도 또 한 주도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천천히 느끼면서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편안하게 지나가 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원곡은 들국화의 곡인데요. 오늘은 김다미의 바이올린, 김민지의 첼로, 김정원의 피아노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배추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듣고 있는데 출석 체크는 처음입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 듣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뭐더잘 아실 필요 없고요. 편안해지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 해주시고요. 출석 체크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또 가끔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토마스 조르다니의 까로 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곡을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까로 미오벤, 나의 다정한 연인,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예전에 가창시험 때 부르던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솜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라디오로 음악 듣다가 너무 지지직거려서 다시 레인보우로 들어요. 역시 소리가 깔끔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안정적이긴 하죠. 라디오로 듣는 맛이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인보우가 좀 더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주파수 잘 맞추시면은 깔끔할 텐데 라디오도.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인사를 준비한다. 아이들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적어보면 도움이 된다. 감상할 책 소개와 활동 안내 멘트도 써둔다.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점검한 뒤 소리내어 읽어본다. 말이 엉키면 문장의 길이를 줄여본다.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꿔본다. 아이들이 들으면서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말의 높낮이와 강약을 조절해본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곳은 제가 사는 집이자 일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테이블에서 저는 제 글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다듬어 책으로 만들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글쓰기 수업을 할 거예요. 읽고 쓰고 나누면서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펼쳐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맞이하기 10분 전 모든 창을 활짝 연다. 참았던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집이 부푼다. 마음이 살아난다. 생기가 살아난다. 무언가 시작되기 전에 설렘 같은 것이 나를 들뜨게 한다. 이 시간이 되면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된다. 나를 짓누르던 슬픔과 무력감이 물러난다. 쪼그라들어 있던 마음이 팽팽해진다. 새로운 활력과 용기가 샘솟는다.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근심보다는 그에 맞서 무언가를 시도할 준비와 태세가 갖춰진다.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일시적이더라도 바깥을 향해 열린 나 자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방에서 되낸다. 네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무슨 말이든 잘 들어주고 싶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들어주고 싶다. 아이들의 말은 종종 느려지거나 멈춘다. 돌아가거나 엉킨다. 잘 들어준다는 건 그 말을 대신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충분히 기다리는 일이다. 아이들이 자기 말의 모양을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주는 일이다. 내 머리통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한 쌍의 귀가 불어나고 불어나 열 쌍의 귀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작은 말 안에든 아이들의 자랑, 서운함, 기다림, 흥분을 들어주고 싶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도 엉뚱하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다. 말과 함께 아이들의 표정과 망설임과 침묵을 읽고 싶다. 별뜻 없이 하는 말이라 해도 그 안에 든 작디 작은 슬픔까지 알아주고 싶다. 말의 겉이 아니라 그 안쪽에 머무는 마음까지 내가 충분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덜 핀 봉오리가 열리면서 꽃들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보내드렸습니다.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남지은의 책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른들은 자꾸 그 말을 대신 정리해주고 싶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채고 답을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자분의 말처럼 잘 들어준다는 건 어쩌면 말이 느려지고 엉키고 잠시 멈추는 순간까지 그대로 기다려주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말의 모양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말뿐 아니라 표정과 망설임,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주는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른은 언제나 좋은 답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이리수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게 그동안 보냈어요. 그 사이사이 정원님 방송이 큰 위로가 됐고요. 아직은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여유롭게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힘든 일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찾아오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하나 큰 사건도 힘들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생기면 참 어느 순간에는 감당해내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작은 위로였겠지만 위로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모든 일이 잘 무사히 해결되길 조용히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아람 하차트련의 발레 가이느 가운데 카레춤 보내드립니다. 레너트 레트킨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람 하차트리안의 발레 가야네 가운데 카레춤 보내드렸습니다. 레나 슬레트킨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듣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중음악의 거장 어빙 벌린의 두 노래를 하나로 엮은 메들리인데요. What Will I Do 그리고 Always 그리고 다시 What Will I Do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두 곡 모두 사랑을 노래하지만 What Will I Do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의 그리움이 또 Always에는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있죠. 그래서 두 곡을 이렇게 이어놓으니까 그리움과 약속이 한편의 이야기처럼 오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렌츠의 피아노로 What Will I Do, Always 그리고 다시 What Will I Do로 돌아오는 메들리 들어보겠습니다.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오늘은 어빙 벌린의 What Will I Do Always 두 곡을 메들리로 연결한 음원 보내드렸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렌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폴 디니의 춤추는 인형 듣겠습니다. 루노 카피숑의 바이올린과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과 제롬 듀크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빵님 사연인데요. 길 건너 중앙도서관도 있고 호수공원이 함께 입주한 뒤로 이사갈 마음이 없어 25년째 한 집에서 거주 중. 무능력의 핑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무능력은요. 이렇게 도서관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으면은 정말 최고의 조건인데요. 저 같아도 떠나고 싶지 않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결같이 오랫동안 엉덩이 무겁게 한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 멋있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스티븐 손다임의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가운데 어릿광대를 보내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뮤지컬 배우 주디 덴츠의 노래 그리고 조 스튜어트가 지휘하는 로얄 내셔널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where are the clowns? Quick, send in the clowns. Don't bother.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가운데 어릿광대를 보내줘 스티븐 손다임의 곡이었고요. 이 곡을 뮤지컬 배우 주디 덴치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959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를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태준 곡 오빠 생각, 박종성의 하모니카 그리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에미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세계의 무언가 작품 번호 17 가운데 3번 안단테 모데라토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황후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처음으로 글씁니다. 아침이면 조용한 이곳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시작합니다. 인생 산막 아당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그곳에서 조용한 곳 어디실까요? 어디서든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아름답고 평안한 음악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오프스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으로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태집 봄처녀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분 사연입니다. 굿모닝입니다. 혹여 마지막일지도 모를 96세 엄마 모시고 먼 길 다녀왔는데 뭔지 모를 벅찬 감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96세. 그래도 건강하신가 봐요. 먼 길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후회 없는 좋은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고요. 레오레 마제라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포치니 오페라 잔니스키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 그리고 레오레 마제라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님 사연인데요. 밀린 집안일 하다가 손을 멈췄네요. 귀호강, 울컥,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음악의 마력에 빠져듭니다 하셨어요. 아 제대로 클래식 음악에 빠지셨군요. 그렇죠. 정말 어때는 눈물도 났다가 어때는 정말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웃음도 나왔다가 흥분도 했다가 이렇게 되죠. 음악 듣다 보면. 자 이번에는 어린 시절 떠올릴 수 있는 귀여운 곡 준비해봤습니다. 요나손의 뻐꾸기 왈츠 한스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유나선의 음악이었습니다. 뻐꾸기 왈츠, 한스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파파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기와 공원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음악과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아기와 공원 산책. 아유, 너무 한가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기와 산책하신다니까 유모차를 끌고 계신 거겠죠? 아니면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손을 잡았을까? 이런 것도 또 상상해보게 되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 보내드립니다. 폴 파레가 주연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주페이 경기병 서곡 폴팔에 가주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토마토님 사연 주셨는데요. 늘 청취하다 첫 출석 체크했어요. 신랑과 듣다 보니 막귀가 뚫렸어요.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화를 읊는다더니 딱이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자, 서당께 3년이면 풍화를 읊으면 아당께 3년이면 뭘 한다고 할까요? 재미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사랑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실로암 샘물가의 빈, 전승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CBS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요한의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님 주실 화평 박순복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백현준과 김미경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면서 들어와서 글 남겨주시는 분들 참 부지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26님, 수호천사님, 또 국도종주님도, 마라나타님께서도 샬롬, 주수마미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요. 고샘맘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김명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반갑습니다. 임환식님께서도 또 차이님께서도 황동현님께서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나리자님께서는 할렐루야 새해 날을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힘든 하루하루였는데 오늘 단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첫 시간 예배 갑니다. 명희님 해피데이 하고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날 보내시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면 얼마나 그 다음날 개운한지 우리 알잖아요. 이 밤에 단잠을 주시는 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커피가 몸에 영향을 주는 게 밤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점점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러나 또 안 먹고는 못 베기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주변에서 또 공감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께서 단잠 주무시고 새벽 이 시간에 거뜬하게 깨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기쁘게 아침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님, 구호 같은데요. 어제의 여운이 오늘의 감사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설렘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묵묵히 내가 매일 기쁘게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어제의 여운이 오늘의 감사로, 또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설렘으로. 오늘 그렇게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께서 나를 사용하소서 청해 주셨어요. 류은성, 주리, 브라이언, 김강찬, 유효림, 허륜호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황유리님 신청하신 곡, 시와 그림의 조영준의 솔로곡입니다. 길을 여는 자 함께 할게요.

0: 보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어느 민족 누구게나 보내드렸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신예숙님, 볼일 보고 들어오는 전철에서 승객 뒷걸음질에 발을 밟히셨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절뚝거리며 집에 와보

눈이 피가 제법 났네요. 들떠서 발톱이 빠지려는 것 같아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픈데요.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시고 별일 아닌 걸로 그렇게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 청해 주셨는데요.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조셉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성도여 다 함께 지명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20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은 연합과 동거의 희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은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성군이었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 아내를 여러 두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여러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 간에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간의 근친상간이 저질러지고 이로 인해 살인참극이 일어납니다. 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다윗은 이 같은 불행한 가정사를 겪으며 절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명예와 부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형제의 우애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의 누림에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 불화의 실마리가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자책하며 자신의 가정과 백성들의 가정을 위해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로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노래합니다. 권력과 물질과 명예 때문에 형제를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차지해도 물질을 많이 모아도 높은 명예를 얻어도 나눌 형제가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연합과 동거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지체와의 연합과 동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여 주소서.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유혜정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성화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때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님 글이 그런 소확행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어제만큼만 선하게 오늘도 살기를. 그저 작은 소망은 미소가 평온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미소가 평온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4536번께서는 꼭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 말 참 좋네요. 어제만큼만 선하게 더 큰 욕심 없이 그렇게 오늘도 살기를. 물들다님, 90에서 원로장로님,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소서. 92세 엄마 집사님, 두 분 동갑이시네요. 예수님의 공로라고 고백하는 그대로 하늘 가시는 날까지 함께 하소서. 강아지님, 감사합니다. 늘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8211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빛님께서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들에게 믿음의 인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게 하소서. 편입 준비 중인 둘째, 인내와 지혜로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소서. 그렇게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333님,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주님께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시면서 은혜 정해주셨어요. 손경민의 은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 오늘 처음 글 올려주셨으니 보내드려야죠.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 피처링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브투 메리의 찬양, 김대환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커다란 오렌지를 하나 샀어. 그 크기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 그 오렌지 덕분에 너무도 행복했어. 평범한 일들이 종종 그렇지. 특히나 요즘에는 장을 보는 일도 공원을 거니는 일도 모든 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새삼스럽게도 남은 하루도 편하게 흘려보냈어. 해야 할 일을 모두 하면서도 즐거웠고 나중에는 여유 시간도 생겼지. 사랑해. 살아있어 참 좋다.

웬디 코프의 오렌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이 기쁨 함께 발견해 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윤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 내가 매일 기쁘게 신델라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주의 이름 높이며 서울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서울.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청하신 피아오십의 실로암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Be our guest, be our guest. Put our service to the test.
1: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여기는 CBS입니다.
2: Why we only live to serve. Try the great stuff.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0: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 아파트 주차장의 특별한 배려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현관과 가장 가까워서 주차 명당이라고 불리던 자리를 택배 차량을 위해서 비워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나눌 수 있도록 주민들이 택배 기사님께 좋은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비우고 누군가 먼저 지나가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이 작은 양보가 고단한 이의 하루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의 좋은 자리 하나를 기꺼이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모드로 매일매일 함께한답니다. 사랑합니다 님이시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요일 아침.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Bless

Set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부르고 듣는 찬송가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노래 알지, 가사까지는 모르더라도 멜로디는 익숙해서 허밍으로 따라 부를 수 있지 하는 그런 곡들 이 시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는데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우물정 939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언니의 권유로 처음 들어와 인사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요. 조급한 세상에서 천천히 가라는 쉼표 같은 음악과 멘트 좋은데요. 자주 올게요. 와, 고맙습니다. 9811님, 그리고 9811님께 이 시간을 소개해 주신 언니분도 감사합니다.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분주한 목요일의 아침 공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악기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주디 콜린스 목소리만 공기 중에 가득 찼어요. Better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디 콜린스였고요. 앤머레이의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이슬, BJ 토마스,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그리고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를 부른 가수는 패티 페이지였습니다. 올드팝 가수들의 목소리로 듣는 아침 찬송들 참 좋죠? 8월 20일 목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람 부는 언덕에서 연을 날리는 소년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지나가던 어른이 물었던 건 낮게 내려앉은 구름에 가려 연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연이 보이지 않지만 팽팽한 연줄을 통해 연이 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현존을 일상에서 느껴야 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지칩니다. 위기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칩니다. 컴컴한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불러낸 건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었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쳤을 때가 중요합니다. 대단하고 확실하고 신비해 보이는 특별한 것을 찾다 보면 자칫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런 점을 노립니다. 지쳤을 때일수록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정릉감리교회 한희철 목사님의 지쳤을 때가 중요합니다.

대구에 박람회 하러 내려왔는데 숙소 옆에 공원이 있어 걸으면서 들어요. 홍삼 명주님, He is able, 능력 위에 능력으로, I will celebrate,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두 곡이었습니다. 태안에서 참여하셨네요. 축복이 할배님, 반갑습니다. 뒷자리 5995, 새벽마다 산책길에 이 방송을 접했는데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두부엄마님께서는 수술을 하셨나 봐요. 수술 후 공복 산책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해서 한 달째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저의 회복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에는 평안함이 가장 중요하죠. 왜 병원에서도 침대에 안정, 절대 안정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름 붙인 평안 뭐 3종 세트 찬송가, 4종 세트 찬송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2종 세트만 들려드려야겠어요. 평안 2종 세트 먼저 Wonderful Peace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목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민웅 님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을 통해 More Than Words 들었을 때, 그리고 며칠 전에 케니 로긴스 목소리 들었을 때 너무 좋았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에 듣는 팝송은 일반 팝프로에서 듣는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예, 매일 1부는 힐링의 팝송으로 닿습니다. 오늘은 이민웅님 주신 노래 맨디 무어의 Only Hope 들려드릴게요. 2부 찾아오시는 길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에 만나요.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죠. 주인공 맷 데이먼은 한 인터뷰에서 촬영장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팀은 하나가 됐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혼자 힘들면 정말 막막한데 옆을 돌아보면 나처럼 바쁘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아직 눈이 덜 떠진 사람도 있고 벌써 오늘 할 일을 하나씩 해치운 사람도 있죠. 우리 그냥 같이 가봐요. 힘들면 잠깐 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웃어주면서요. 오늘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고요.

0: Good morning, Judith. Queen이 You're my best friend 이라고 베스트를 아주 강조하네요. 8월 20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첫 곡으로 퀸의 노래 You're my best friend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best friend 맞잖아요. 이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동지의 뿜뿜인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과 오늘 함께 마음 나누면서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

0: 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하이, 하이, 하이퍼스.
1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 1533-1566 세라하임.
1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조철님, 가을은 냄새부터가 좋아서 기다려집니다. 가을 냄새 좋죠. 공기에서 불어오는 선선하고 조금은 차가운 바람 냄새부터 너무 좋죠. 노래로 가을 냄새 미리 좀 맡아보시라고 여명의 Try to Remember, 배로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키라 나이틀리의 Lost Stars, 코첼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FM 김윤

0: 지난주에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0702님은 수원 13의 4번 버스에서 주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순이님 아침에 5분이면 된다는 솥에다가 밥을 부랴부랴 했는데 글쎄 생쌀인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출근 중일 빈속인 남편 장정호 씨 오늘도 힘내요. 그리고 고마워요. 빈속으로 보내셔서 영 마음 쓰이시겠는데요. 근데 5분이면 되는 밥솥이 있어요? 5분에 밥이 돼요? 전 이런 거 처음 들어봤네요. 저희 집 전기밥솥은 쾌속으로 해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던데요. 와, 5분 혁신적인데요? 근데 생쌀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서도 이 아침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소나기가 자주 오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시원한 느낌은 없고 많이 덥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더위가 더 심한 편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당분간 이 정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등 체력관리에도 조금 더 힘쓰셔야겠습니다.
0: 네, 뭐 40도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여름의 기세가 마지막까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날씨가 덥겠습니다. 간밤에 제주도와 부산, 포항 등 일부 남부지방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원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대전, 부산 32도, 광주와 대구가 33도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1, 2도 정도 낮 기온이 떨어지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은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4도, 부산 26.5도, 광주 25도, 대구도 25.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아침 일찍 러닝하고 돌아가면서 듣고 있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7444님과 원디렉션의 One Thing 들었고요. 그 전에 샤키라의 Try Everything은 램프님 인천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습니다.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OST.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7시 24분 지나고 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입니다. 3357님 오늘도

토지 현황 조사하러 출근합니다. 실제로 토지가 어찌 사용되는지 가서 사진 찍는 건데요. 더위 안 먹게 응원해 주세요. 더위 먹지 마시고 커피 드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시겠네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25분입니다. 찰리푸스 원콜 어웨이 에드 시런이에요. Shape of You는 2105님 신청곡입니다.

0: Shape of You.
1: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2105님과 함께했습니다. 사과꽃 향기님, 오늘 할 일 하나 해치웠습니다. 며칠 전까지 너무 더워서 해지고 만보 걷기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아침 시간으로 바꿨어요. 시원한 아침바람에 땀 흘리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아우, 개운하시겠다. 아침에 걸을만 하죠? 선선하죠? 7522님은 지금 저는 주방일 해치우고 있습니다. 아자아자 빨리 하자. 어차피 민기적 해봐야 내일이다. 내 친구 그 여아가 나와 함께한다. 그냥 친구 아니죠. 베스트 프렌드 그대와 여는 아침이 노동요로 함께해드립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은 어떤 음악을 입어볼까요? 기분과 취향에 어울리는 음악을 골라 하루를 스타일링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입니다. 제목이 무려 42자나 돼요. 처음에는 뭐 장난인가 싶기도 한데 막상 노래를 들어보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목에 이 마음을 다 담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솔직함이라고나 할까요? 속마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이 노래처럼 구구절절 내 얘기 하고 싶을 때 이 노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마음 드는 주디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어요. 잔나비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으로는 산울림의 뭐 창문 너머 어렴풋이 점점점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점점점 제목 긴 노래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햇살 한줌님께서 오늘의 코디송으로 가슴 절절한 노래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의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0420님께서 지금 흐르는 음악들이 전부 다 군대 간 아들이 노래방에서 들려줬던 곡들이어서 가슴 뭉클하게 하루 시작합니다. 두 곡 들으면서 또 아드님 생각 많이 하셨겠네요. 자, 햇살 한줌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시 43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김경숙님 신청곡 제이슨 웨이드예요. You belong to me.

0: 할렐루야 함께 하셨어요.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2: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의는 아침, 짬보님 신청하신 플로라이다의 위슬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입으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피부암 백신 개발 소식과 SK하이닉스의 40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발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모두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두 줄 서기와 한 줄 서기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몸이 불편해 용변을 실수한 승객을 도운 기사에게 정부가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지만 버스 기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가을밤 고궁의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운영되고 경복궁 야간 관람은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늘도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31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0479님 오늘 박사학위 수여식 있다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박사학위 수여식 축하드려요. 8월 20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스팅의 노래 함께 하셨고요.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최로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간 행사가 열립니다. 경복궁은 9월 2일부터 창덕궁은 9월 10일부터 야간 관람과 달빛기행을 운영하며 전통 궁궐의 아름다움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문제. 경복궁, 창덕궁과 같이 옛날에 지어진 궁궐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고궁, 2번 고인돌. 고궁일까요? 고인돌일까요? 정답과 함께 주디스가 좋아하는 이것들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역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역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역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드라마 궁 삽입곡이었죠. 제이 하울의 사랑인가요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곡 정답은 고궁이었습니다. 0592님, 이거 저를 위한 문제인가요? 저 어제 언니들이랑 창덕궁 다녀왔거든요. 날이 엄청 더운데도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다녀서 너무 고마웠고 고궁이랑 예쁘게 잘 어울렸습니다. 와, 창덕궁 너무 좋았겠는데요? 고궁 맞춰주셨고요. 0289님, 이름 때문에 별명이 고인돌이었던 고등학교 친구 인숙이 생각나는 퀴즈곡이네요. 인숙아,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친구야. 우리 인숙님의 성은 고씨였군요. 고인숙님. 아우, 학교에서 얼마나 놀렸을까, 친구들이. 0289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쌩님, 전에 구두 신고 고궁 갔다가 다리에 쥐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고궁의 힐은 고통이죠. 아, 쥐가 안 난 게 어디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6686님, 저는 경복궁을 제일 좋아합니다. 18년 전 경복궁에서 저희 부부는 연인이 되었거든요. 와, 경복궁 안에서도 향원정이 정말 아름답고요. TMI로 저희 남편 이름도 향원이에요. 경복궁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6686님. 3853님, 이번 추석에 친정 부모님 역기성하기로 하셨는데요.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야간 고궁 예약해서 밤나들이 다녀와야겠어요. 주디 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좋죠, 밤나들이. 창덕궁은 참고로 오늘부터 추첨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창덕궁 달빛기행 예약하실 수 있고요. 경복궁은 8월 26일부터 지정된 사이트에서 선착순 예매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3853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1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171님, 난치병 판정받았던 아들이 다시 건강해져서 너무 행복하다고. 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거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아드님이 오늘 또 생일을 맞으셨대요. 생일 축하곡으로 셀린 디온의 파워 오브 러브 신청하셔서 준비했고요. 5626님께서 다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청하셨어요.

브루노 마스 런어웨이 베이비, 그 전에 로빈 시크, 퍼렐 윌리엄스의 블러드라인스는 짱마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곰돌이 777님, 와이프가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출근길에 차에서 난생 처음 라디오 듣고 문자 남겨요. 방송도 좋고 주디 목소리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려고요. 와, 내가 라디오를 듣다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와이프 말씀 잘 들으신 곰돌이 77님, 출근하다 커피를 드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곰돌이 777님. 그리고 와이프분 성함 한번 알려주시면 이름 불러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9035님, 주디 여치 알아요? 아, 여치 알죠. 출근하는데 제 차 창문에 여치가 딱 붙어있네요. 가을인가. 여치도 스피드를 즐기는지 지금 같이 출근 중입니다. 출근하는 차 앞유리에 붙어있는 여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스피드를 즐기는 여치. 근데 저는 왜 얘가 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죠? 다리에 힘을 빡 주고 있을 것 같은. 선샤인팔님은 어제 아파트에 귀뚜라미 들어와서 살짝 잡아서 놔주셨다고. 곤충들이 이렇게 또 가을을 알리고 있네요. 웃는 하마님, 저녁에 쓰레기 버릴 때 귀찮아도 꼭 긴 바지 입고 나가세요. 잠깐인데 모기한테 한 10방 물려서 너무 간지럽습니다. 아, 이제 모기 시작된 것 같아요. 모기가 26도, 27도 정도를 제일 좋아한대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대요. 딱 요즘 아침, 저녁 기운. 모기 조심하세요. 8시 39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스콘님께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윤주 DJ는 처음 인사하네요 하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셨군요. 주디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오세요. 스콘님과 함께 오아시스 돈 룩백인 앵거 듣습니다.

0: 웨스트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3집 아이님 신청하신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까 곰돌이 777님께 그대와 여는 아침 소개해 주신 아내분 성함은 정선님이셨습니다. 정선님 감사해요. 4999님 문자나 레인보우 참여하는 사람보다 저처럼 듣기만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잘 듣고 있습니다. 암요. 잘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냥 듣고만 계시다는 거.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가끔씩 나타나 주시면 또 되게 반가워요. 하선경님도 늘 눈팅만 하다가 글 남겨봅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보려고요. 아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적극적으로 보내시길 응원하면서 우리 하선경님 그리고 4999님께도 커피 쿠폰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

0: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꽂혀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0781님, 아침 준비하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라디오 틀어주고 가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밖에 없다. 암요 암요. 이현의 내꺼 중에 최고 신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교통 통제에 사용되는 노상 표지 가운데 원뿔 모양의 트래픽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뭐 라바콘, 삼각콘, 꽃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한 트래픽콘이 있다고 하죠. 항구도시 글라스고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웰링턴 공작 기마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은 트래픽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사람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스코틀랜드 트래픽콘은 이곳 사람들의 유머와 특유의 기질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동상에 트래픽콘을 씌우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동상이 손상될 수도 있어서 시에선 수시로 치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시대를